질 수 있는 건 내 발로 놓아 줄 수 있는 주마 들 수 있다는 내 주네 너를 통해 세워시오 지지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들 수 있도록 되지 않나